0: 도움고 상관없어 can I 놓지 않아 my savior 별도 페이지 I'm past the pain 매일 나와 싸우니 유인지 그래 답을 찾은 로버 난 노저 can I come over cause it's not
1: 아까 mais música
2: taste and I can see it in your face

사랑으로 수놓아진 별. 내 우주에 넌 다른 세상을 만들어주는 girl. 너는 내 별이자 나의 호주니까. 지금 이 시련도 결국엔 잠시니까. 너는 언제까지나 지금처럼 밝게만 빛나줘. 우리는 나를